0: 쇼!
1: 레디스 앤 젠틀맨! 마카시, 우리 분야 카세트야. Start your engine. And now, please welcome the one and only Super